0: 내가 또 빛에 소치나 바샤 답가른 보자 에세네 소진아 아따 뜻바시자 답가로 받을려 얼빼리 소진아 예 기아니 또 아트마가 오늘 에사 앞니 고바나오
1: सुनते रहिए शिवा रेडियो, यहाँ है खुशियों का संगम।